야라소야 피카 퇴즈 넘진내가 그 약대북 뒤지가 부지기다 비낙거 계신이나 먼 룸빈이나 먼 이즈가 토르디게 띠스 약벌직 다 미캠 경비인물 직 우즘톡 마음 뿜진 똥 똥을 냈냐 백세머지 교디게야 다 너제남 뒤네 차숨도 거에서 오니 다 진영이네 딱 치만의 균을 내대니문은 분숨서 옵나잼 넘물 이작보다 아빠네 시사름물 다 아머니가 내일은 먼사며 다 균을 받지 도숨 못 어디 쭉 건사며 백세만 움직인 뒤

다비낭 긴비 야야 야오 모르니 이제 좀된 대기 지리벌 덴바시 최대네 이들을 뛰냐 안에 상에 좀된 대시 부지지자 따나다랑 덴바시 고르크 안에 최송 야 이들을 뛴 라보시 냠즈랑야 지부째지도 때문에 냠즈랑을 뛰나 안에 다준비 대부터 모르니 라보니 부자지 대내 차양 최당 담바 매우 갈리 기부 침보 주주기 촉제 딱소니 다지베 다지모 고방 탑사고 비셰 명랑 진예 토원이네 최당 담바 매우 갈리 기부 주주기 촉제 니야 에토 모르니 대내 모 갈리 기부 좀된 데라 디게지 소도니 이다 모 갈리 기부시 좀된 데세 야 에슈스 모르니 다게 파당 마 체 뒤 제바 가르 탈로시 똑베 치나니 이자보다 에능옥 아바문의 시야 다 가제 대가 넣으러 가제니 책기고 술로니야 열상이제 다에슈 숨부르니 이제 주사제 좀된대기 달라 투공네 다기 파마 가르 치바 다기 퇴신 최벌 치삼 예수바 당니 이자보다 옥 파문의지 가가 대가 넣으놈 이질을 띠나 이제 닷 이낭게야 밤에제 노무르냐 이나가 깐나네 니에제 댓게야 지 밤에 지니 체야 디남조 유니야 야레 슈숨부르니 다제 데네 좀된데 기 모갈리 기부라 디게제 까잘도니 지상이 좀된데시 모갈리 기부 뉴지제 약물 까해 노무르니 최송라 자강리 라 삼된 곰라 냠바르 나네 대당 최기 파마 토레암 냐람 가데 직딘도 둑나양 똑발 룽어 예 가자바당니 안에 상에 좀낸데지 신예 나오니 이낭열 작강리 뉴지게야 삼된 공고숨 부르니 삼된 공며 이낭베 똑바 계속 즉 이낭 파마지 예가만 나오이남 안에 지딘감 가제니 토리가 가제 나오이나 이죽이나 신의 동유 부르니 약마 까해 나오 부르니 데네 모 갈리기베 상제기 가신도 자강리도 진에 이내 제소니 다상예지 약물 간나온 나신냐야 다부지지 메오갈리지구 뇨지기 자강리 뇨지게 약시 참아주고 물으니 참아주야 잡도지 기모증도 주구야 잔미요월 제감라 자네 두바당 리버칼볼 독진 똥발 통오니 다비 참아주야 잡도지 기중야슈 즉 메롱말 잔 나제물 파보니 Lichina yar kam bleba yur cha ya be samtang gom ya e zu bur da bi kangjir maab di dhubi yak bur da bi lup na ne tenye munu kiem ya pe nga na sangye nang lotu kawo che yungu da umdi shiong ya rasu mburu nyi rasu lu ti na shiuk bi da bi tongpa la tongo nyi zutur tenye zutur ki wang top ne nyi oo jia tong bur da bi be zutur ki wang ngoto to ya tokpa che ya zutur ki wang top mburu nyi wang top ne namga tongpa la jungde 별나 자창내 중어 신도 심지 랑왕 톱내 다 비직베 심지 랑왕어더니 토야 남가가가유리네 후리야 게이테유니 빼나 협창게 타야 직 뱀타야 후르대야 가제 심어 사모디 후르대의 개용어더니 비 애송대의 물으니 대마탁도 당보 창배 내수 친바당니 다집이 가제나 심의 사모대가 후르니 가제 옹대불 비나다랑 열 창배 내가 유 그 물으니 개불 판이 창배 개불 재징 롱제 풍숨 촉니 이제 용불 비낙 아바직변에 열 창배 내가 유 깨야 배 수네 이제로 되는 창복 열 개비하야 롱제 풍숨 촉야 앞에 수 넘은 물으니 비에제 용불 땀매간 망 안송도 흉대 미덴바르 제삼내니 이제다 아반 오도열 창배 내가 열게야 땡기문은 기드베 롱제 풍숨송에 녹애니 다고 아마집에 간송수마랑 계속니 다우가스가 우가 녹디 담지자네 모노삼야 비낙세마 움진이다는 물으니 대응할 파당 체벌 제네 법운이 담제벌 삼내니 이자보다 나다 아버님에 대해 자야 아버님이 프리다 부진이 파문이 아버님이 프리다 다우담바조디 감차장디 열 아버지의 휴건 사목 비낙세만 움직이니 고름 부르니 측디게 제서도 다기 토리 내수 치나 로문나족 다기 퇴내니 다제비 토리가 요 아버님에게 이어보는 땡기문은 토리가 요지간이 빈에 로문나족 부부지 채워라서 갤링부수 동갤링니 강제

나속이 아예 때문에 운전이야 기대서 운전 비 토송보로니 카진 진앙니 직배 되는 다 탐제 군장 셀레 제바니 다 상배 제북 포당 진앙니 배 직부주 강배 셀크노 운전노네 군장 탐제 장독전 이 강업이 탐지가 배 장국도 해 노에 노 셀레 제배 카르이노니 빈에 김진앙 피속되고 냉동 냉술되고 피소동 시곡김 실김은 옮진노네니 다기 섹싱 톡대 곧 동네 창배계불 배바당니 다비 창배계부 포장제계야 섹싱인이다 글슬 자갈 옮진고른 지비에지 꼈야 지구외냐야 고롱한 체야 계부니 야름부르니 마철와 다기 믹네 침만 중네 저와 삭소니 애자부 애제 털 모도소야야 꼬피가 문우야야 꼽죽디 움딘르 이질르디나 비심 대자 문우 둥에자야 멜롱 멕즈 대자 문우 용야 제수 무르니 데네 상배계보 고르 중네 디게 제메소 강삼레 즉 상배계보 디 피제 고롱제 둘 중야 약말 에흥리스이니 팍바지든 제도 지르메바 당니 데네 오다 팍바 이 오더라고서 김전식도 나라서로 니야 약마 가해 나옹니 데네 메오 갈레기부 디게제 메소니 이제다 메오 갈레기부시 야게프 에 유스 모르니 다니 점비 링기 힌데 충드네 파마니 파마니 당 자데 김 너제남 분숨 속대니 다자보니 지 덤릭 유르크 미리 니 덤릭 여자수 있냐 니브룩 뒤간에 파면 내가 시히야 에네 에라시 있냐 이질을 뛰냐 지금 김지간에 노르제니 움진데 풍숨초 땡이문 움진 노우니 에쥐 다 마신 직부 치대 메이 민니 메가시 저 페이 민니 축부전 시에자 대니 이자분 어머 말 지딩카마 수북 뒤가 옥 아막 매진 메가니 유니야 아박면지 축부전 제자와 애니 시주니어 파마니 체 뒤수 쇠남 삭대 다 앞에 인앙배 실롱문우 어저 토리가 열 기수지 인앙 어머 수북뒤가 땡이문우 집에 건조세야 차 제부 부육니 잠닝질 야육라소부 임물 미잠죽나 진배통육니 움드인 여울리 뛰냐 인앙내배 쇠남 사야 체 뒤지에네 토리수기 계속이 다 인앙배 이쪽에 올려 뛰냐 실롱문은 시작해야 토리가 열기야 에 라니메니 신도 동에 파마당 윤링도 자대니 이자보다 파마니 멸도야야 지금 윤링군들이 개이니 매일 누신 진석 삼내니 나 이자보 아막 오무통 여통야 여구니 드는 저것을 너 삼야 이질을 뛰냐 니베 상의 점렌데님의 얄짜 오직 지그룹도 중 이직 두번 냠는냐 아니야 까낭 이질로 된 두번 냠는냐 이직 두드리 왕토야 당하는 시민사모 강사몽대야 나다 아비니 패근 삼야 녀저 토리가 유라수 녀스 다 아막 여통스니 여욱도 나지 아막까지 넣어놈 삼야 다 이 체죽도 나 조티 이진냐 녀 얄쥐 대던도 람링보네 파마자도 홍시에 매바당 이질로 뛰냐 니타 링부 손이직 파마체 때 징예 라소냐 야주주 물으니 대내 창배계부 측대 퇴내 신두양 일라 둥 미닥네 디게 제문에서 오니 이작보다 창배계부시 우디알 슈주바 차장디알 퇴불 비시마티 삼며 신두양 일라 동신 더벽세마 움딘에서 개남 사목티 움딘이라야 미간에니 대니문 제오템나 모요야야 약매니 까나오 모르니 덤벨링나 달라 부직 예데니 럽도 중심 길롱도 균네니 약보니 목나니 덤링아 주북되가 목 부지디 노우냐 잇 부지치 직다 잡으시용야 라숙지디와 아니야 캠보 렉바르 솜시익니 마너담 직딘도 메이 밍당 캠보당 르자완 신도양 망나니 이작불 다 결롱 인앙 리우디 삼통대 이 노름이나 아니

0: 딩이네 덤벨링 여지간이 아박맹니 아막맹 즉 제강이 움든 블루스니 마마 브라시 좀부르 이자부 이낭베 노트야야 직다 야 오미나 아니에 아버지 무진 문우야야 비제 아니 이제 캠보 마노람 제 불랑어 말랑와 당니 어작부 이질을 띠나 이낭 직 록조야야 찍어서 라조김불 목부드민니야 케이몬옹 모르니 데네 모 메가레기부 파멍알라 식데 테네 뼈나 짐보체 응아디바 신두 깨 침보 중네 므버당니 다 게프시 땅옥 부드 민니 케이몬옹불 다 목 메가레기부지 테니 무누세마 동에 레빡도 메버 템디자야 짐보체베 지템디 디오야베 제가 노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비직 대차 문은 무슨 물으니 물바당 토레기 산음 뒤직도 믹네 치마 중소니 다 비에제 대차 문은 그래 무굴 다제 토레가 내가 사감직 비 무수바 똥니 퇴불 사감 뺏으라야 에라스 물으니 데네 메가리기불라 디게제 메소니 다직 유제 메가리기부스 야레 따오야레 까나오 물으니 다기 므레베 식디 마노르데 나이우 샤도두 베 로교야니 이슈도 미니 신이네 당보 파메 딱베 밍니 라보키 인니 다 나다 다든이제 메가 모 갈리기부 니듬시 나 주제 파메시 토고 메지 니셰베 라보키 니 유니 체르께네 손에 안에 상예기 럽도 중 럽도 중에 명리 최당담바 메갈리기부 친부 예닥소니 이자부 니 텐쇼용 파문의 시자 텐쇼용사 아니 시내야 상예님의 자야 잡아야야 이직 유제 지구 명주 아니 최당담바 메갈리기부 니 육신의 토고 모르니 예매바당니 대해야에 따오시수 모르니 대내패 윤링식도 삼네 문지 부인벌 차예내니 이집약부 개입지기도 자장디 시구 땅삼류디 통야 윤능부디 삼통불 땅원의 장내 나라 덤블링은 녹디가 찍다 무젯 음랑 이눅니삼 시내지 모시에야 이집파군이 재활라 죽네 무소니 어지 모시에야 아직 얍시 무젯 송 직그람다가 돌 삐드야 얍시 대자문은 직 무슨 물으니 내가 개입니 무슨 내가 응위 뼈나 니다 데네 라르샤와 신두 퍼부니 가오니 비네 블랑 탱게임신데 따오 중응오도지 자야 퍼부네이 따오 프레다 땡이무는 신냐 땡이무는 남다라서 모르니 데네 부에 팔라 디게지에 서도니 이직시오지에다 부지시야 베나 파미 예입시 에이주소 모르니 얍니 토리나 신두양 대신 기나니 다 대직 담을 얻어 이유 안에 녹 말다 양계 우주마 유를 초보디
1: 상인한 스타다 남탈 리리마 따왕 권박 로본 수르바 라마 계산으로시 대신하야 숭 파미 딜렌삭백 남탈 고림 담치마사 넘버 상인한 우주마 무티야 노노츠 레제 남탈 리리마 고림 네미치 세메토임버 Sangina Uddebka Namthar Lirim Chitus. Midir Mep Kilohaj Kachilinin Kiliti. Midir Ketin Kep Chiniska. Sangina Shu Lirim Kyakarikiyong Luntingang Tawang Kyangsang Shudumbur. Sangina Tsangma Nobdusu Lianin Karma Kiliti Oni. Sangina Da Luntingang Tawang Teshnubdik Monbaq Lirim Banang Kodzudur. Desh Chilangidong Kiligrolog. Chinda Gubak, Tarik Chibli, Boygelo Nidong Kenin Keni Chiksum, Rabne Medalok, Bonde Gebak, Tsesum, Reza, Dawimbur. Langiranda Deshuk Nitsul, Ge Tensho Banang, Lopsang Topton Susan Nansa. Gyagar Silung Kushab Narendra Modisi, Social Media, Nina Dagigya, Dangnin Tekshum, Je Plang Ne Ring. Daning log, nidong kaligro log, bricks, gekap banak, tsomi, hangi banang

0: 이질 때문에 아직 다다 말이 우주 제거 즉성제 말이 다다 소비니어의 데프루디션은 이 데프루디션제 다다 용전 이진 데프루디션 것으로지 다다 시러닝 지장 시험에 기다 망업대 시험가기 뭐래 이제 뭘 대너한테 기다 망업대니 뭘대 클로이그 이제 너랑 들자면은 비문매 이제 뭐 당할 소비니어의 데프티 시험동 이제 다 시러닝 게텐 시험닝다 대너 그지 거기 용전 이스바스 감티 소비니어부터 시험도 이제다 군디 예신을보다 당대시면다 군능다도 약 말에 차리티다 말에다 메시지 갈업티다 이 주스노 이제 이제노 메노치다 지게 플런징다 당다 뱀간 라김을 시리런징다 당다 바상도지 소나 김버 이스바지게다 베 시 러닝 코크다 비당시 삼시에 이스바스 감에 메시지나 브루노 이제 볼다지 시 러닝다 이제 소비너지 직숨제가다 우지 제고 직숨제 야 릴사이브나다 접시 있노라
1: 릴사나 다 두제신니 다 대시여서 아루나첼 바데 추릭 레군고 다이렉터 게톤바 고접 투든 갈렌라 조 레군아 베트남비 이지고다 어서 대시 레림 군슬기 역세 다우 레크 다렉 지니 스토르고소야 다르칼레 티삭제 플랑 레응 오토티 투든 제르블링 폰데이션카 시 러닝 고 잡조나 육 토가다 제림 투든 키우닝 저 고린저버제 증가당가대 지제블런젠닝 믹스 고린제 증가당 아르나첼 프라데시카 에듀케이션 미니스터 페프톤 보르니다당 이드메네고다 말 다름샬라닝 사제 마업테가 팀이나베 개방 랭게나에 페프톤 볼 지지가도 어쩌다 네게 가도 좋고 사네급의 개방에 너무 주빌바스 감비 시라닝 콜 오키지 반도노 이남 지소강하당 가이준 발솜 수시아이나 가야 반도노 이남 이지고세가 나에게 불 이제보다 어쩌면 비리보리 개가 님보르닝 가도 어쩌 NGO importing that Labraka code, Kindon Langa importing, Unlanga Naimore, Tengduxi and Nakanya Yorimanum, Ibana Pepti Nepti, Ijaboda Pepiachu, Zabjongti, Tashamu Tondobuning, Chiso, Gada Samushati, Panto de Yuku, wherever you, Ijunga Tong Lutin Legunsi in the Jungareka, Jermetongi, Ari Chariat, Tangina Shangari, Lutin Yama, Pumeton, Tio, Topi Samuno, that is also. Lutin Lego Pepnambi, Ejigoda also goes up Junkor in our Sega, Mandesanambi, Genasha Tushin.
0: Tuchi Tushla, Tuchi
2: Langinan Stada, Odlek, Derek, Chinisutor, Gozuya, Chundum, Plang, Lingering, Si, Shinukur, Made, Aruna Jabriskak, Chirig Likung, Nin, Tubden, Shiribling, Ne, Dea, Zabjung, Nayu. Sedang Tugden Kizukur Churig Li Kung Nedunba Kujab Tubden Kelden Debga Kamerasu Dang Tikshum Kunse Lirima Sanuji Tish Tao Sanomber Langinang O Debga Lirim Chidus Langi Sangma Nobduzuze Grognin Karmsumoni Langinang Da Lunting Tawang Nungingodun Lirim Seraj Kozudur Ozugna Tawang Zongbunin, Timdabun, Jam Namgilangmu, ISC, Pebu, Kasiris and Nasa Tawang Township Ninga Tawang Gonboksur, Sangbosak, Nin 190 Mountain Brigade Headquarter, Kak Sur, Lebrang, Yukani, Government Higher Secondary School, Colony Kechenga Nin Crab Center Colony Yandabje Semjen Dundo Sugan Nangi Dundo Da Mayoya Ba Te Nin Rala Soba Pod Nigusi Godma Chomaja Hru Lenka Negen Tondusi Matsadu Gari Limdang Zoba Chedunin Gari Nang Junme Motung Go Rodunin Gariga, Jebia, Gariga, Gun Ramak, Nin, Me Naked, Ramak, Ninka, Tim, Nosi, Zongbun, Yixang, Nga, Shugan, Migur, Ninia, Nandur, Semjan, Dundrobanang, Daya, Benia, Zingjong Shogak, Naye, Kase, Ting, Yur, Pebumber, Shender, Dadile, Dundro, Da Mayo, Ya, Pudnigu, Rangja, Ninia, Nandur, Jumzen Uzotinya, Udlek, Terikali, Tile, Dundro Banang, Da, Mayana, Zingjongin.

먼바 미망 촉부시 송이야 체와 통육 공 키쇼야야 무육닌 거리 텐쇼가 출야 사다 룸쇼가 포육 탭시 고즈육 인니야 카페니 사이네낭 따왕 종분닌 팀더 본시 카페부 가시지두스 행이나 달룬팅나 따왕 능영거든 리림세 라지코조들 오죽나 대신 뜻 리림 대진 인 추적